0: 누가 이거를 꺼내놨어?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.
1: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?
0: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결판 내는데.
1: 아버지,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?
0: 아이고,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.
1: 아니,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던져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.
0: 걱정 마라.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. 여긴 위 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밀어오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.
1: 아버지, 아니 우리 남쪽으로 가서 살아요.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든 것 같아요.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.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.
0: 네가 뭐 한다고?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. 내 집,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?
1: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에 보내주세요.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.
0: 나도 널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.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은 있어야 되지. 근데 지금은 안 돼.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.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.
1: 저 안 되면 보초봉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.
0: 혼자는 안 된다. 나는 아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었어?
1: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 쪽은 연락 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.
0: 그럼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.
2: 네, 도대체
3: 我就去前沿收集各部队的侦察情报了。你这还有什么指示？我这没有了。哎，你们下午4点前就能回来，估计科长也该醒了。咱们到时候一块完善一下反间计划。啊，好。盛科长，杨晨呢？
4: 哎，文干事。哦，他被市长关禁闭了。
3: 为什么呀？
4: 你别紧张。 没事，他呢2天没怎么合眼了。市长就把他关到自己宿舍去睡觉了，还让6个小时之内任何人不许打扰。警务员小张在门口守着呢。他今天汇报工作刚一坐下，就睡着了。参谋长还有市长都非常心疼他，所以才强制让他去休息的。
3: 嗯，那我换个时间再去看看。
4: 哎，
3: 啊，
4: 我觉得别人不行，你还不行吗？

0: 이정아, 밤중에 안 자고 뭐하노?
1: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.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. 우리도 사람이에요.

0: 됐어. 이제 뒤돌아서.
1: 어,
0: 가까워지마.
1: 회장님. 형님의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?
0: 주문이 아니 뭐야?
2: 아하, 이거 이틀 동안 소문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.
0: 말해,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?
2: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.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. 한참 지나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.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.
0: 씨발 거짓말하지 마! 적군이 버디 한참 따라오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!
3: 저거다. 朴伟天已经接到信号，我们看到他进苏林了。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？放心，我们老莫从来不会答应他做不到的事情。好，那就按计划出发。是。
2: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?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.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.
0: 남쪽으로? 꿈도 야무지네. 야,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?
2: 형님, 정말이에요.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.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.
0: 또 날 속이려고?
2: 형님, 거짓말 아니에요.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.
0: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
4: 알지!
2: 형님,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.
0: 시끄러워. 넘어가. 빨리!
4: 눈 감아!
0: 따라와.

0: 班长，这个佛像过去不久。
1: 行，集合。
0: 末日跟带路一路纵队，大家跟上，出发。
1: 형님눈좀풀어줘요。 형님눈좀풀어주세요. 길이 너무 험해요.
2: 시끄러. 여긴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. 누구도 몰라야 돼. 빨리 와. 씨.

0: 这是踩伤了呀，跑不掉了。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力，法 불러주세요.
1: 들어와.
0: 형님, 불러주세요.
1: 조용히 해.
0: 형님 무서워요.
1: 가세를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. 음식과 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. 입 벌려.
0: 달려서.
1: 입 벌려.
2: 형제.
3: 접선 어떻게 잘 됐나?
2: 네, 별탈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. 미안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.
3: 그 사람은?
2: 박유전이었는데 믿음이 안 가서 산 꼭대기에 묶어놨습니다.
3: 잘했다. 우리 이곳은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.

0: 무덤을 풀었어.
1: 제가 푼 거예요.
0: 그 소리!
2: 我去找找，看有没有下去的路。等会儿，
3: 一鸣，先喊话。
4: 밑에 있는 사람 잘 들어!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! 당장 먹기를 버리고 투하하며 목숨을 살려준다! 그리고 주권은 협상할 수 있지만 저항한다면 다 죽여버린다!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!
2: 我还是下去看看吧。
3: 于小三、赵德壮、张洋子，你们在这儿警戒，其他人跟我下去看看啥子情况。
0: 走，
5: 是。

0: 이 보진지들의 위치를 봐봐.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.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정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법방경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. 하지만 우리는 궁정에 저의 우세가 있어.
1: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역하라고 전해.
2: 집중하게 보십시오.
0: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. 복역하면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지. 일단 이 정보를 그냥 두고 여우소대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하자고.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궁금해가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. 그리고 여우소대가 보내온 모든 정보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전철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봐. 놈들의 군사 배치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격을 조치해. 철저히 붙여버리자고.
3: 네, 알겠습니다.

0: 我们这支队伍从南昌城头走到现在，无数的先行者都不在了。这么多人出生入死，为了什么？不是高官厚禄，不是鲜花和荣誉，甚至我们不希望后人能记得我们、感激我们。我们只想让我们的国家能好一点，让我们的百姓能过上好日子。
1: 好了，我是通过了。良辰负责穿插任务这事儿，就这么定了。谢谢首长的信任，保证完成任务。不过，结婚报告这事儿我说了不算，报告得两个人签字。
2: 대장님 어제 밤 여우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.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 위치입니다.
3: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?
2: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.
3: 좋아.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?
2: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여우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.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.
4: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.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.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.
2: 네, 알겠습니다.
4: 가봐.
5: 是保安小哎，
6: 小张，
5: 文干事，
6: 就你一个人在啊？
5: 啊，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，得一会儿才能回来呢。这不快执行任务了吗？我去帮他洗洗衣服去。
6: 哦，嗯，我帮他洗。
5: 还是我来吧。
6: 你就让我尽点心意吧。
5: 那您做法我给你倒点水。
6: 哎，不用，小张。啊，
5: 这次执行任务，
6: 文干事，你啥都不用说。
5: 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长，他回来是少一块皮，你找我算账。
6: 谢谢。
5: 那您真不做活？
6: 不做了，我走了啊。
5: 哎，文干事再见。哎。

0: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친척들이 박살나고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.
1: 실은 내가 진짜로 이 전쟁에서 흔들리게 된 건 내 막내 동생 때문이야.
0: 막내 동생 말씀이십니까?
1: 그래,

0: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.
1: 대장님,
2: 내 동생이, 내 멍된 동생, 내 멍된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명령에 따라 종군군 방경천 잠가했어.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.
3: 현님,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.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, 구조에 있는 둘째 형을 바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.
1: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
2: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.
1: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.
2: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.
0: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.
4: 文探室，梁副参谋长和侦察科的人都出去了。
5: 哦，我来给梁副参谋长送衣服。
4: 您进去吧。